0: 술 비틀 살룸 메인
1: 통생 지리지무 약간 붙어볼 밤 그냥 이밥 룸
0: Smile, I'm a pure
1: two. Same day, same rules.